0: 오푸루루 베세르에 하엔테오니에 사디나와 카미온 쇼보시나와 아헨두 아보라오네
1: 왜 잘리 도마
0: 우페이웬 라토 미리레 하엔테 구체님과 그이와 세아인데와 쇼제 그이와 알고아이쿠세 예마오 이비오 아라카 에마피코세 아레코아이포 엠파조 모하프바코아 카쇼 아과프하 우바이세
1: 아이쿠에
0: Vale, yo llené la tono, se han descargado.